0: 아이 현한 자리에 조일라 카간데아틴 투미 바가건 소이벨 투나스나 할인 에 제시한 노 하나 소이 조야 내셔널 패밀리 베네핏 스킴 칸티 카간로 이아 잉에 아 잉노 하는 칸 소이라바 이아 클레카 램펀 소이벨 로 마타 칸인 내셔널 패밀리 베네핏 스킴 아 히안인 이 엄지야 저는 카미야 총과 엔성 투베르카 이곰 오빠 아 폴롬테야 노 방도 폴롬테다 카미카 알로보르 칸인 이쟁아 노이니 켄카 이 아틀린 베테니 디카 간 소이랑도와 이 저는 헤 마미넨 헤아닌 이 코다 헤아닌 리걸 카운슬 칸니다 엄지야 저는 이소이 엥에 미탄 헤이테다나 이 우킬 카간니타 이 카간니타 좀 미엄지아 저는 두포 헤이 이쿰 코르타 투보네 두포 이쿰에 미파 아모 메치안니 아모 이쿰 우파 노 방포니세 이 아톤 베킨 간딘 삭신니 티카 이 카카 간 스킴 바카 에아 리걸 에이드 카운슬 간딘 나라이 안칸 간 소이랑 두포가 클라이카 헤 아천이 존 셰프 로 독타 아론 칼메이 자타 아천 현인 간 셰프 독로 토폰 카시아 클라이카 이마아 아프 아로 페소 담존로 아바 담존로 미셔너리 나카 아바니 베고니 다니 주간 마니 탄 포현인 졸라이 주간 소이랑 두아 투보이네 투포 이 앵라우 이 솔카 아 우킬로 레토네 로 탄칸 간 엄랭은 이티카 이 헤미 돈 프로그램 칼상 칼상 헨칸 소이랑 동포카니 좀
1: 아, 네, 아, 띠르마 데 포칸 로 소이라 차트라니아 아마라즈 엔카 메셀레 비 마미테 에 간체 당인 투부아이 간네모 우킬로이나 간네로니 존 에베나 간인랭 테히 판마이 토라니 티데 포칼로 쉐이라 아차오메 존네 징카 간 소이즈 도 비마미 카 간조 논레 두수 나이 투데 포칸 쉐 차카링아 카미 이 헬 시셀나 중창아 칸인 카미 크로닉 디데 터미널 카티앙 상상아 안함찬나카 에 하일 카소이논 레조이라 에딩에 우파데탄 함찬나 아펙티카 카카 간 소이논 레조이 도니드로
2: 니에 카 액트 베카 칸인 섹션 20 무슨 니 나하나론 소예타 츠완 소카 호스피탈 렌 렌츠완인 쿰라마 우파테탄 쿰카 아부아체 삭토라니 티타니 쿰마 옴토라니 아티타 안푸알 비긴 딘이 호스피탈라 테칸 바칼라 칸 인터푸 제라 쿰라마 우파테탄 비칸 이 인터나 비카 아샨 칸 네니 세 데카 아니레 복타 아 딘낫 나포카 치툼 칸은 론첸 레아 카미 이 natna benvon kan ti ang chi te tin natna i terminal mo thi na thing han thlen the ang chi cancer kan ti ang chi te tin zoi muang amin eiral min han ti che thei tu thuak lama emo khatia ang chi kan i kha alzheimer kan ti ang chi mo tar at na kan ti ang chi te po ni meng chu parkinson's disease kan ti te heng ho bi ka te po hianin i tranpuina le i enkol bi na kha i hospital te khan pe tu khana ti ta ama se he ta kan soi ang khan heng jong jong ina awam chu i BPL kan ti ang big deu te tran u chung te atanga har sa pui tu le en kol tu nei lo te ho kha huam deu bi ka ni heng hian mo he mi ham chat na kan han ti ang jong jong a po hian ama ero chu upa an ni shim shim kha chuanin eng khoi background po lo ni se upa te tan bi kha chang khum shan han buat sai sak te in klarna bi te pu a shan nei te pu kha kha te kha aron soi na sa atin an ma ni upa te na nat na an han nei big ang chi anga te hian zir chian na te pu hi omse ti te thleng khan e aron soi a chuan thil pakhat kan ron tel bel le tu chu i he kan chan pa ms na soi ang khan legal aid kha kan dan pu hianin article 39A a khan aron soi mo he ta hianin i mi tu te pu ina an dik na an chan bo an mu thei na tu khan din pui tu tur kha an ma mo ni ko ta chuan chumi ni van chuan sum a te pu i har sat na nei te tan khang big te tan khan ke ni legal aid councils kha kan um ta ni khala ya kha ka soi do chumi a chuan hei i Mizoram State Legal Services Authority te